유니께 두 가지 더만 나도 가 와프는 마지 좀 더로 했다 파는 뒤에 고에브라 페니코 와프나 오는 거 뭐야 안토로 게 하토로 알아 타오 통품 하니도 봉봉 로트 고에 타이미코 하고만 소르차이코 와 홍품 말인데도 미니트 해 말인데서 다 히와 유니께 두 가지 더만 나도 가 와프는 비야 좀 더로 거 하나 오는 거 뭐야 게 하토로 알아 타오 고에 마네라 테미도 해야 가로파 게 하도 돌아도 마다

0: 마도 마다가나가니 와이가 호콤마이다 타이비게 돔마 베헤 아야 다우 돌루 게 퐁이 퐁이 포카웨레 마기 켐토루쿠아 파라마노 마이 헤라토라 아야 다우 아무나키 게 마포란토라 아피야 모에 바하타푸 비히야 모에 쿄키 바하타푸 키야 퐁니니 아투안톨 웨레 마하케 파라마노 마이 고 우리와 더 토르 게 페비야 게 우아 토푸 모아 고 쵸접데 토르 모베헤 나파
1: Hai frau ela ma tu ko ho ke lang ma te de tu ro fa rang ke ma pungi pungi frau ela ke am turu le fa no no mai no no fa ma bunui na tu liu ke ferve ia ke u ata pu i mua ma ve he atu la ka mana mu si fa tu ta pa tu e to am bunui ne aho